불판다 야바루 안고 난다 눈 따가운 대절다 Miren andra surenante ardam beverista nalegina dressu conta cedere na trafu conta